0: 나무 무호지도 서로튼 거 붙들어 무에 월마튼 거 소떼리 아주 어른 날에 가기 병원 걸었지 아차 두명 뒤에 두 마리 뒤에 바꾸다 버리자 부단 걸어
1: 뭐 버리자 뭐 버리자 자리 바꾸는 뭐 무호지 씨
0: 헌우만 헌우만 두 마리 바꾸다 루퍼 뒤에 내 케일러